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

때부터 한 트레스티 꿈틀었게 내 스톤텐 내 러브홈 내 레드리스펜 저 스프링을 불안 오 비스카맨 오 후스 내 롱달런 나는 마스터 에버